지금 사이자 아직 도전 아이 아스타 사이 아스타 간 아스타 간 아스타 확실히 콩가면 콩콩 저 바투시라 콩콩 나 투시리 살락 힘이 상발도 콩콩 나 아직 그이 알로 마이폰 좀 오는 거